0: 스포츠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1: Ini dia berita terbaru di Jepang dan Korea. Jigeumbuto, Jigeflash입니다.
2: 그다음에 따올라야 할까?